0: 괜찮으니까 효빈이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.
1: 내가 하면 안 돼?
2: No way. No.
0: 네, 효빈아.
1: 나 잘한다.
0: 한번 들어가 봐.
1: 진짜? 알았어.
0: 아, 네,
1: 내가 봐줄게. 잘해.